0: 캡신 조숑거 당 조숑거 레디언 칼라 신동 시괴히 디위 카사 뎨바 시진핑거 당 조숑거 공비 당거 캡신 조숑거 신동 시바 타종디 타종 규이 쇼가 진히더 지여 시제 수지 시진핑기 마크스 르노제 당시 캡시 토가 은퇴장 인효나 당거 은퇴장 인당 당장장 인 디위 링타 자바시 네루 디진비 난지 당거 캡신 조숑디 당거 저위 정인 전 조숑라 지바 인히 접대 농예
1: 당기 철선 주주 시슈 체르 동위 링기 조나 당용제 중앙라 지거시제다 당 중앙기 왕자다 지더 진제지 고친 탄총 샤제디리 철스지 카조나 당 존니다 피지 동위 내도 안당보리 철선 주조나 철스지 초도 콜로 답이 니바 덴바시리 디에 땅용라 디무다 디섬틴다 땅에 땅기 쳇스지 람초 루틴제밍아 랑리다제 쳇도 시지요 땅기 쳇스지 고진 탄초시브라 까라 치슈시나 땅 중앙기 왕자다 지데 진제지 고진 탄초샤제데리 제적수지 시지핑게 갈데 땅 중앙기 까라 니엔케메브라 강송데 저마쇼나 땅 중앙기 왕자다 지데 진제지 고치라 송총시 구비구로 Liwi guba me jie zabdo tinzab na yo.
0: Dura saipara, wujong gajo xie gui xie bi dang zhungyang ge gan jo ma ta. Shuji dang bo dang zhong dui li ji ba che sunja la zang jie. Ta xiu dang bo ra jia di xie ye. Xien kan kwa yu sun xiong da xie ra ding di dang, nu din xiong ni, ngu xing dang wi re qiu xie ra ngu ra jie ye. Deda li, jie bdo dang zhungyang ge xien kan xie ba lan zu xiong la dan zi xie bi qiu xin dian bo la song du ye. Nguan qiu zhende ye jang, zhu tu me bi
1: 短期忙不，第二三百的短期特内，忙忙忙做些头脑当西南，人家从南机，什么鸡巴切人周围，谁管呢？当中央的，滚动马古德，我的滚动南京马线那儿定个巴当，现在书记习近平个开卷修订那瓦定规矩，乔氏金库有压不多节点，你不得，当给乔村组长给忙些让些当，人点让些节来个结果。 这就是习近平给乔氏金库有压迫下呢，马上定了叫人张定用特级定那药。乔氏金库有压迫呢，当给十多年把当，光不着呢。他们这边忙些来了，当给下下卡，沿着几把的工作批文给送下来，让他别没到没就接，超多定个些呢。我这轮给乔把当开心你们，跟着咱这季节利息把压迫过就些吧，大当张。
2: 瓦木季节，当春节了，家城里跟那参谋人、当地内部同意当，七八内部同意的。第二十八号，当南口街乔村村委崔先干事拉得了东区西的，当南口街乔村村委处，当用当利息比乔村街南过内把七日东过把当，当南口街乔村街人人组长来巡逻交代，当给代表同意碰到第三当，让他到我所介绍部级。
0: 当用当利息比上路当，参谋人、电商家把他写过。连接协议增大呢，中国共产党个党能够借自己千年积蓄吸引把当。西罗年冬年节日，西大周边千年个人托马的那话是。当中央个中国共产党文人呢，罗家当居民阿可以参说。中国中央个蒙托呢，连接协议增大这的。家用节不仅共产党员当，家用节不仅党员利息吧。 家用节，我们对一人当赞助节了，人对下句，点别些把事。当个切西走向了兄弟节不？切西情绪硬币，忙些了，当不米个。学校书记习近平给忙些当忙对托把下句当，忙些落句当，到休息的这节的休假啥个情绪的这个些，咱这内对农业。小了年冬就算了，但周半年中，当个忙错了休假，老少拉零些个，当用说定色别月，这样。 第二十八当南口节，绝对啰嗦听当不得些。第二十八乡村，当个七星走向了乡内家家的，当个小勇见过替他种西巴当，第二乡内家比咱顿感情节，空手都把西巴当。小勇呢当年不想家的，定十小时，偏见动物，能力节滚过了绝对西巴马西，慢慢节总经济，慢慢点完经济，他就能为他上扫描节，再生能地位强队员。
1: 俺从该来忙着接把单，来干忙着写车。没事做点中介，把票单、录音存在点中介确认入头。中央给电报通知寄来，就采用的论坛习近平给说信单位，当中央给广北人都谈笑闹闹，让北京都写寄信了，京东写把些印把单，中国共产党呢，慢慢来。

0: 생각나 봐서 샴라 윤중 의미 라룽 도마글 데미 람니 산토 중저의 쉐지비 고슈진 로니 시진 저베 잘람니 천저 밤부터 동시를 직당 처소 이제자하 신진 시바당 잘람제 쇼예 참지자 만남제 뒤시여라 공지 간조 쇼제 뒤처제 손더디 니치 칭신당 용진든바 가시제응어제 로니제 풍진 파유제 현바 진두예 칼럼디네 니니 다단 다니 론투디 문난라 조치 첨부진비 사치시시 실린동 조류 예카라 베진더 로친저이비 가상양진당 로조초 베니튼비 맹콜라 팅당보 데바시 급디디 라사니 베진바제 고득주미 바세라 림바고 선자 하잔리 괴지 메바디 응윈치 고모 티동민비 람타진위 랑콜 파주 처주 시바리 달라 시가잠 전충터바마세 코정장라 신능 되바 시장예 가장 양진지 뒤디니종 안민코라데디 베닌종 시지예비 로하장 대본도지성바당 코미 뇽지네 변천 장바시민 니위롱이진 라사바수제 로제 찬뇽 로미 바시 체지당 나동지자 총거예바당 산티 로마 디위 망완데니 양신자치위 요롱망보 쉐인예바시
1: 다챔마 디위 망웨 통자 칼람제네 양스친요 니인체 캄바메도 디친리엔 요동조 체동 맹코르나 요코알루네 강정제 응원장제 조커제 제제발요 냠선용하다 근디보더 요코시비시지다 젠치메브라 칸노제비 리네 요코제 샤기 카서다 지조 카서제 요코아뇽위 디수제 산토르응아자 요코제 찰랑치라시요 저제만더 쳔네 도커시슈 젠타치르친신 로니시린 초보자람지 니깜저바망더다 전쿠지 진진니바치르다네 람지지 멘코르동티 진치미브라망더다요 절로니도니시자가로 초보자람지 로서보 초여쿠치 동미크로 자다니시자가다네 요쿠아마티처 송하정라 염티시요
0: 저바코조낭즈가 토마라 히처토히네 라자제 지정민버 미통라진터비 답디티시 롱코모슬리니 라사바 판조 총신 긴제 총바왕라지 응엔지 맹코라드급 라토 카바제 로지조비 센트럴 첨보 시지여 강라히나 로송산뇽라 방진보 디규지 여지 송바당 공기 다차 니체 창마 가쿤여더 라토 카바라 로메비 센트럴 시구지메 워마 로데본도지 송바시 요코와 문용히라 운징의 태자 저도라뇽초 사모슝여디 소롱 콘도마라 디저의 시바티시 저배 맹코라 소롱 콘된 시당 차장니여바디 찬토 남비 소롱 콘된 말하기 사반미 선동 예라 소롱 장군 안 콘된 신고 접하당 같이 자잔 예효점 진충텀니 코정 서부 그디 소롱 여치 시당 잡부여 차저 남비 소롱 콘된 제 같이 자자 승진니 자자 지지 행아 바라 심바당 녀츠 참인드인도 투카 주바마세 코정 참마라 소롱 응부당 응오케 지치 자리 시여 저비 코정 나 로소치 가트바당 쳐차보 렌바 소롱어바소 준저 통지메비 로동 청커제 주전 서버라 군디 동거여 완장 롱커지 당위 토는 티주로 티가라 코전라 코트시모터 코전제 틀더니비 돈저의 여제지 로휴제저의 여치제 차시니 토는 티주로디 로딘부 제주시지 로준시제당 가쿵시지 소롱 존처제제지서 로니민 동거여
1: 하사민고 주주 定下 하사 这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송바노인 로린 갑차당 이마담는 망초지 치급수 토비 유자제 르히라 론데다그린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장장 经理 교당 교니 자이벌 폐지신유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비용 신용 민킨 수인의 교나 긴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총담이 로라 남판교 버괴비 뒤라 젠칸 점 세와농인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비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윤 자 농바히 퍼주 숑예바제
1: 드디지 칠레다 지금 말하는 신이 된데 다 종다든데 대요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근데 제 시간에 단단이나 걔나 진내나 구두 담내 송게로 와 니네나 뒤 잡생 통제 투고리 근데 뭘 수다디 칠레랑 같이 종다 속으로 말아 차장 그냥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디 딘데스는 나랑 뒤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주 대야 도스야 뒤브라 뒤지 그림 대나를 내두잠다 대야 다 수수긴 거네 신문에 갈이 소르다 마뉴지 도스 진유 소르시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소게 티노 마츠 소르시지 로카시 도스 데 디시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렙지 니동 알

0: chidang chidang chik chik le tebe lehar che deba ma do ti goye ge samlu na xia na ba che yong ya ga ge mo ne ge si ju sang bu tin de yo ba gang xin de do le mi gwe dam da lu che tin de xie ba do su lu yong de xie de ma mang zo ge sen na ne de ha jang gang da xie de ma da ba xie mang zo le ba na da o de de zam ba gwe ju dam ne de jin de o ta si ju tin de yo ba da kun zo tin de be de ngarang ne ma mang zo na de ba gang xie o mang zo de tin de yo asam san de se ba na ko tin ka chi ngo su da mi ro ro ba ngan zo zom je de ni xie Garzo, Zomjas, Dindes, Quartribe, and Mizaz Quartribe, and then Moya than Kuni Sundes, me Triumber. And me consumer marriage, Kangsiling and Zuyors and Yongmar. And then so me Sundes, and Manchester and Yamuk talking and not teaching you. Then Anton Dunjan was on Legatil Tindes Tobior. And Dinday into the moon at the Legatil Gassin Tewagen, Chinin Sarsar, Petinders, or Tinders.
1: Tamju the Karine called Zodic Susachi at the Dagger. Soyeg changjo ene de dojo de ge ji ma duan ya ge tin de ya mi yu de do ga
0: je xia le xia
1: xi de ya zhi xie ge wo yong de le
0: je je je ta ti zuo bu ji zhe
2: gin sen na do ji la ji da ba cha jin tong ji dang ge ji dan lin su zam qu mang bu cha duan nong yong xin cha yong zong ge mang bu kong ge cha duan la lin yu qian bo nang ge luan de da ge ren kong ge rang ni jie cha duan xi bi lan bu xie da yang yang xi jin yue 我呢, Chai Yung Hi, Gadi Dindu Chadun Shibar, Gangal Gangda Chisi Dam. Dabar Rangyi Jia Yila Chi Muxu Jia Zamjia Di Gongyi Hina. Derin, Bajong Lungchin Nintin Likung, Kamki Lungchin Jia, Ngadang Yi Jubi Hulam Hibi Lichinang, Di Goni Kada Shijin Yuebi, Chiji Mun Tudu Sinang Yueba Xue.
1: Gena tirang kita tanda zam jeda mampu si zam berwa. Nanti nalo gena tirang kita zam jem mesu jem mara gena kena. Oh tadi ngudi yau tu asya. Tende jek gena tirang kita yang jek zam jor esin. Tde zam jadi kende esin.
0: Di ni dong chu gilo lo nganzu. Tende do jek gena ngi zam jek ti jek zuzhang yoga la seni si.
1: Zuzhang yoga la.
0: Yoga la seni si.
1: Yoga. Tanda nganzu yoga si.
0: Oh di yoga ti si.
1: Takpa tadi gela.
0: Oh di. Berwa. Ti si gor. Tada minggu kende jek to gor esin nanti. 순장되기 딱 육강바디 딘데 강송 딱고 내가 돈 닥스네 딘데지리 균쇼지 단 로드 좀 안주디 강바도 고고 잼니데 딱지단 또 난고 잼니 요사 딱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게 돈아스니 잠제시 지빈데 고조담네 신나다 근데 괜찮아 아니 잡혀서 망조게 딱 땡조로 무슨 또 잠아 요 다디 강송 벌써 조장 요라 고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티셰지
1: 난데디 조장 요라 그 시지 거베
0: 어 그 시지 거 다 망조게 나 그 내가 간대지 요 딘데 거도 지를 티셰지 디 망조 망부지게 니다 가장 게 땡조도 가우시 우지게 땡조 어 다디 좀 저데 나래 응원에 쟤는 다 망조는 다 로디게 난 디가 난 치당다 제대지게 디 퇴자 망조는
1: 네 쓰는 게 거야 전에 지 잡점 보세요 디다 잠자디 나로게 미나치 카고이 체잔 디 미나디 시가다다 디네 타고로 가게
0: 어레
1: 아니 칼레 시부 요르서도 아니 게나 테나치 잠자지 타고인지 강에 체체데 거르데지도
0: 따디 디제레샤 단다 게모조 제실라 차샹스니 미 하장베 민자 신부 옆에 좀 보래 봐 따 게모조 제식 잠정에 로트만 니즈 인베유 군베 닌도세 디 안당보 디레 당한 게모조 제식 잠정나니 앙예베데 대단 거도
1: 대단 로데 로린다 디 신바다 디게 타야 되려 봐
0: 게나 게 레바타르치나 하장게탄 비 냄부이바 냄부이바 강실라 띵 베코르타 데토르미 찌네 냄부 고고어 군종 용게 띵 로거 군다 만다바 게 간조 레바 토무치 안 데난게 미나데네 잡고 뒤 잠바 따 게나 게 레바 하장게 냄부 띵데 도 용도 잠바 참송 오네 깔레 시오카기 따디 이네 난조 디 케세 시오치기요 난조 좀자 앙 당부 게나 게 군도 닌두세 잡 용도 잠바 돈네 미추장스다 따 좀자 찌글 디 림바레 레제지 베곤 당부 숨용 디 고마주 찍유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디 잠바로 죽레 드네 찍 베디 코르투스 당한 소르만 데나 모츠베 슈슈글라 당당 엔조 로바디 겐제 모조단 지메 코니 다 찍 주렌 참니레 봐 찍 디나 고메난 구쇼 참니레 봐 디 인도 잠바 딱 강에 키세 잡이 부디니 그 오네 코로 다 게나게 셰셰 땅 당실로 타나 베 냐제난 고둠 잡지 무어 디니 오네 땅에 딘데서는 게나 가르 제바 간데 된 거는데 셰셰 당기었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종지래 롭수지래 아삼삼게 나버디 켜 대도 좀 가르에서가 콘소 당첸 땅 나 된 건 딩제고 망부 송사버
1: 그러게
0: 안 소소 갈에 강 간데 유미딩아 콘소 당첸 나 띠 하고 와 안 딘데 인도다 게나 게 에네 제바 간데 냄부 딘데 스던도 좀 부드 스베 아르마데 다 카체 아르마데 블로치 말 땅 앞에 거 차토스 마르스 딘데 이나
1: 아 차고 메스
0: 어 다 차고 메스 베 타르제 소소 랭게 딘데 시 다 랭게는 오네 거 잡제기 디 돌만

0: 대단 계산으로만 나온도 생각도 소소 쉬운 바탕 된주 경계래 된주 그냥 땅 알아대 규제기 너무 뒤에 된데 독스 레비온도 좀 건속 과값 세나다 땅날 된데 이제 메즈기 남도 소소 밤 진짜 밤마 파 뿌비 쉬고라 안다 건속나 메즈 남도 소 땅 진짜 뒤 매비나 땅다 만속 그냥 레 열바 고르 땅 알아게 마소 다 된데 이제 남부 규제기 남부 된데 이제 다 대나는 게 지에 뭐 좀 세게 개개 되매 미게 과값 되 미게 규 네 돈다라 무슨 레고나 누구의 규리에 돈다라 소소 게임에는 쉬운 뭐 차상 그룹 그룹 제집이 고갑되는 시티 디시아로 안 돼서 상 오는 알았을 때는다 진짜 밤 바쁘니 또 밤 안 입으니 야 삼성에 나버지 용기 뭐니 가리 인상 또 단대 소소 디긴 되면서는다 소소 디네지 용이야 되니 콘소 게리나 그래 봐
1: 게라게 두지는 비타 수사다 게라 코노 순소 때네야 게라 키라게 지야 베제다 근데 간이 계세 신조레다 게라 키라게야 랭이라야 두지는 비주아 된다 인습 지그라 게라
0: 제제다 나라게 미지 테나가 가신 체제게 니 셴마당게 담주데 규제 디르게 니 람부티에 되는게 베존 후르타 체제다 딘르게 돈나서 레케 강부도도 콘 남부솔 티네 딘데 진짜에 마도서 땅모스 딘데 돈네 중마송아
1: 네스
0: 안다 딘르게 베존 슉침부요라 땅아레게 콘 심띵네 땅오네 부게 셴마당게 규제 이나다 셴바게 돈네 이나 강다 부게 규제 람부토들 나라게다 셴바데 강탁자 집에 야르콘 다르베탄 토비게 심슉소르지 딘데게 셴바시 켜지 안고나 좀 독진해 쉬었잖아도 안균이 된데 시험 받아 나서 못 넣어 나서 균이 좀 맞어 미스터 파티네 냠도 된지 대엔 디지오 말어 딱이나 고니는 거 보인 시험 담 안 땅부터 니잖니 제제 단다 봐도 너무 좀 나티 너무 계속 견내다 독슬이야 샤르 디낭지대 근데 인도 좀 강 만족해 빼고 매도 미로 밀레키 강 만족 보니 오르데 산소 보니 딱딘 상막에니 매기다서 상막에 로좀 시스 텐데 신도 좀 상미 쌤 남는 텐데 쌤 거를 삼선했어
1: Yes, sir.

0: 초고 대다 제케 즈싱아 추미 떠나 캬니 윤제기 당조지리 상시
1: 원종 그 멍부 희라 둘라 송주 메바다 도루이 동 세신제 마당와 갈라인데 코르드 메비 도치 멍부 희 롱크 롱라 까위 렘바이 딩랩제 생카지 빌로븐 보로 에디 생강 대통라 체니 답데히 야요데 생강 대통 젠제 뒤 남이용 레라 쩨히 니코르지 만남 쯔위 쫑거여 던다 더니 레바로 접톰나 니텐터 강아 젠제 샤와 예히 메지 송여
0: 원장 리기 뇌효지에 초위 저즈르 탄기 제이게 랑거 제위 자마포 초타 파마뿐키 간이 로간난다 렌지 바타 렌도 시나 야조가 김바다비 센다 게달샤
1: 생가리비 로벤 이탈리인다 더송여데 로니 치카둑 띵키 세켄데 시위 코요 소제 센다다 마이바라 로니 키고인 강자 소인요 롱라 참비 촌이 시다비 뎀주 유에게 송여
0: 제디 매이 머치시당 계량림에바가라이 안치 인제 통나는 집이 오초 시주대 야니 랑그랑나 인제다 상비 린게 쇼다
1: 덩어미 샘휴히바나 자와니 독주메바던다 가니인데 조농동 레체치롱미 롱그롱라 샘휴제주대 인라 제텐터 샘캉제 팜카피비 팜카 예예 끼니 좀메
0: 디나 가리 이키다 가리 쇼나 가리 스나 소데다 참마 존지 빵도 쓰다
1: 랑키랑라 닌제 동 혀차 예나 난주 옛니 난주 닌도 도비 자마 보초동 파마 번체 가니 로카소 혀차 동 샴제 쇼토
0: 랑키랑라 난지 인자레 나온다 치지 보초초라 나위 난주 대인도 랑키랑라 쉐예 마지 갈리 예 아히 소나로
1: 돌나
0: 뒤테리니 소 소아치다 제진치야 랑세 랑나 왕위 세라 고차지니 롱케 롱라 닌제다 롱케 롱니 샹치 슝군조로 생강 최디나 돈하나디 생강 최디자 자와시비 대탕거 랑니다 대탕거 시초 증거
2: 조남초 현라 칸동라 칼리제당 간자 구민 고신쇼 칼리제비 타히라 준도 효자다 도자 동자기 유기 류로미토도 지도 시장교 칸동라 류제비 디제 현사 제인가 유바나 게 키와 만비 공이 시단 키와 만비 공가 년년 효장아 잔라 힌도고 초기 카사시키 자기 디미도 뉴고 튜지 njuryongwadang, jibundu qi torudungwara pintu yu. Ni, mido yigi yin. Kanbo kiwambu yin, mido yibara nyaso shibi tsukyu mambu si junshi yubi, dedu yu kalu jana jibundu qi torunduwadang, jibu kyungu gusar calungla gundi tongto. Sun, tsugu tribu kyadu yin. Gyalu zuo jabadang, lingya zhundi shidi jagu. Ya, riba kimbo kyaadu yin. Riba madu konga nyan kyo nga ni, nyan nyi hyo zang nga nang. Riba njobo kimbo kyaadu yegi, dedu dalu pama jana nipa dinbi go ni, tuanba pawa dang, bize le su tong to. Nga, riba dugi yin. Rihin chashe yongwa ni, mambi bala, hinlu jia chokyun bukin se dun shi yoda. Riba dubi nyudu, dinlu zowo shi yin. Linglu jodi shibi kalu jadi, zala dan gyusar chi shi chala gundi dong yin, hinyi laso yongta shi guba ki yin. Zhonamtsu, Gonsiba Dina, Kantongla, Kalijatang, Ganja Guminkoshi.

0: chelo nye tong jami chumi chik loyo km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ir gongzwa chebe nyamze kiasa lobzo ceri rinne zanzu yukapsum soji be tondi toal rangye yungar zoga lingdu dingi tonglo lyonbe chenso chekwe nanga zang dangdion chungbar ta tene nye tong chu lo la ane gyagab rinbe mimi rinne shusha ki minishung nanga wala lingdu di tsui bar nye tong gu lo la ane lingdu dingi nyamze kiasa lobzo ceri rinne zanzu oyun langgangi ti ju da chabra chebe geji mimi rinne shusha ki chanje ki minishung nanga wala 당하고 링도디 추가.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 핑기 급죽 숨배 개용 투미 속진 팅 당도의 숨시에 탈. 중한 미리기엔 변윤 타르에 루큐트스 링지 김사르 개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 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제 유제제 딱 담에 된대 싶었나.
1: 중고 특지 엉얼마티 했었나라. 테레파티 오고폰 된다 자케 나줄라 소타칸 야 깨차티네 테네테 모라라요 삼혀고네 도포쳔보 둥고 아 특쟁 얼마 티케 똥좀 미발 틀톤데 렘바달로 레알라

사게 이렇게 아 투르킨 고워자 진짜 여러분 얼른이 또 미래 창을 갖다나 고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트 푸다 다 동게 투르킨 드라마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덴두케 라자 타바 할리 미 서바테 넘카

0: 메션은 전호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 희
0: 남마다 로닝 탕소 모초 름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감시 냔주로 추계 원비 바탕 그 진산 뒤지 번주로 로브로 소비 관계 지능지 나나 창동무만 농지리과 관계 농지시에 가창동이 진행

중국 공산당이 지지를 롱야탄 조명한 이신기 비덥추 외동 초비 시지 되었다. 로규타 미만기 지지를 중국 공산당 담당팀이 타르 동네 주나 장대당라 시당타 접시 도부슈 신기 전다 체외 비중기 계시 대비시 장대당기 남양 교원 매바라 덴튼 주련타 듄규기 카초 타직도 내라 개월 진바 미만기 최도 자와 덴부로 수바타 토타 바로 숨토 멍시 덴부 유바 로규기 견지 쿠루페바타 덥주기 정규 왕자 토타 바로 숨토 콩도 취바 공비기 럽균타 덴바타 토타 바로 숨토 뒤럽기 듄제도 취바 덥수 제표바타 제케바타 토타 바로 숨토 개가 통이 인비 심슈 균균 제바 랑외 돕치르 동화라 통친 제바타 토타 바로 숨토 개돕타 순슈기 견규 안수 대응의 사바탄 송지 제디 당기 퓨슌 계시 삼미체 바로 타베 당니 당 남양 오 미교와타 장다 미교와 조아 미교와 제라 게린 딘디 제바타 토다 바로 숨투 사르드기 돕슈 진보타 공부로 지슈 진보 덥진기 돕슈 진보제 된바르 지구시 대낭유 시진핑기 뒤럽 사바타 양남 사베 당기 링게타 겐제군규르 제바라 중국 공제 등미 용기 심슈 된동타 균투 배덥 제디 뒤럽 다 미만라 원농 미구베 중제 사바 잠미체 바르 뒤구베 랑제 등유 심슈 된동타 균투 배덥 제바타 네바르투 당기 시제직 배숑로타 시제 람초 시제 텁추제 균균 제구바타 당기 균용 구제타 당 중앙기 직뒤 지교르기 구제 균균 제바 뒤럽 사베 중국 개주 된베 지소 링루기 공바 락다르 띵섭 제바 쥐람기 로봅타 직베 숑루기 로봅 람루기 로봅 직내기 로봅제 된도 동화타 ངཅི ཆི ཐུ ཐ ཚང སུང སར ཐུ ཅེ ཅེ དེ དེ ན གི ཐོང ཅག ཁག པར མི ཅག པ ཐ ལུང དེ ལུབ ཤ གི ལམ ནོར མི ཡོང བ ཆེ གུ ཉེ པར ཐུ མི མ ལ ཐང པོར དེ ནེ ལུ གུ གི ཆ ཤ ལུབ ཅི སར ཐུ ཐ མི མ དེ བར ཅིན པེ ཁོང པེ གི སམ ལོ ལག ལེན དར བ མི མ ཐུང ཅུར མང པེ ཁོར ཅུན རང ཅིན ཐ རང གུ རང ཅིན སར ཐུ རང ཅིན ཅེ གུན པེ ཁང ལེ ཅེ པ ཉེ ང ཤི ཅི 균주로 군디 동화 공백이 도시 사바 차상화타 양타바 균용제기 고내 락다르치바 공백이 내단 사바 강교되바 뷰디 공백을 군디 딘디 동화 제작회 네바르투 뉴규기 쥐람토기 년가탄 제론라 카디 후르타 조바타 샘체기 도시 치르 동화 마디에 삼루 균균제바 덥주기 닝돕 타르베타 덥주기 쥐탄 치르 동화 게난타 게지 네법 친부니라 지교르 차르구 응알레 레바르 제바 공비타 디자라 지교르 차르구 제구 네바르투 미지기 레완 직튼 소바 주용 제바라 균튼앙 군디 동화타 시디타 공비 냠레 냠게 제기 다르자 튠보르 징니 미지 용기 튠무진타 타르비타 콜라시비 공비기 주고타 콜라시비 디자기 주고 콜라시비 시비기 주고 콜라시비 주종기 최고체 퇴규 제규로 군디 당해 점린기 시디탄 공비치 정류 티베 망완 능크 네바르투 균신 회명앙 초용네 땅 네비 경규로 군디 동화타 뒤럽사베 땅 주종기 공바 초용네 락다르 시바 초용네 땅 네비 경비 말라 퇴구상도 동화 땅기 접시 주종 지동수 제디 땅기 초카 주종러 중류 격바 류송랑 오구 제베 텁주기 각주 먹듭타 균신 먹듭 진용 먹듭제 타르침바 겹디 당기 첩시기 구지 뉴바타 삼류 치드 뉴바 망소기 증수 뉴바 지소기 뷰규 뉴바제 삼미체 바르체로 동괴시 내드낭유 시진핑기 개흡 돕치르 동화라 네바르투 마 돕치르 동괴바타 먹부 돕치르 규는 신의 개급 대자 용도 네바르투 뒤럽 사베 당기 먹부 돕치르 동괴 공바 균용내 락다르 치바타 당기 미마 먹봉라 뒤미기 구지 제규 균균 제바 첩세라 되네 먹봉 소균타 교르출라 되네 먹봉 돕실 동화 센제라 되네 먹봉 돕실 동화 시데미나 되네 먹봉 돕실 동화 짐다라 먹봉 경화 제라 균용네 군디 동화 뷰세 토뷰 개송타 먹봉 디럽진라 교교로 군디 동화 제제디 먹봉 중네 롱야 코르베 베터미빈 뒤가 다른 문주로 용화타 미마 먹봉 되니 강교 점린기 먹봉 제자를 준사로와 제구시 대낭유 시진핑기 香港타 澳门 유린타르게 딘링용화라 군디동주니 중화미리 갸다 러부치 낭내기 낭지식시

0: 없음 기회 바식 임회 원경 안수 나게 경제타 등규 제삼 조바 대내 참여중 뒤럽 뒤 뒤기도 립뒤 안수 지소링로 등럽 진기 계급 돕진 큰 용의 준사로타 로자 탐바니 비에 베트 미비 문교로 용화 자고요 뒤수기 미국 미시바타 로유기 미국 미시 당용기 로든수 네바르토 통미섬뒤 미지바타 게딜로라 뎀보르 니괴바타 네바르토 킹중섬네타 가제 비준치괴바 네바르토 텁주 제표바타 텁주 제케부 용화 제제디 게용 미리카기 미말라 담보르 뎀신 튠지타 니지 제디 갸람 사바라 베베괴바타 튀럽 사바라 제제조바 뉴슈 유규 로규기 시지 사바뒤바 제차괴시 니드낭유 리창키 촉진 소유능급 지급조지시진핑기송시에게진앙롱갸타조명아이싱중국공제당기개용미리카기미마나튠지타니치제디규비외동초비루규기릉부타사르토뒤비럽치비춤제라초용리치진타초동나와타중국공제당기지치리럽진제지삼미체바르뒤토비비중케시세균서문나와양람사베토 中国控制等民用机、新修电动塔、模特别的切巴拉、浪子卡塞顿巴，当用了女修有个陆续给切记三百九个月，及其补个节能月。结局逐渐习近平给松懈开始呢，时间允许，共同定时不拉，难得配送作不月别，对了三百台江南三百拉，当给这边两天永久用过了，俺为开车塞顿塔，自送修饰扩顿能月。 当用的陆军区，陆军塘跨年代两年，松懈的工团体列队卡囊，拉达的团结点地接不他。陆军区登数人多特别多话，同美省军团建立六连大话，中国南北停留进了电力，结合多部进组军团，美丽加达的旗下六部起来，全用的工地动机，比特普里米加工系电能源。昨天托。
1: 短期前期行动突破的团城区、长山花园地区及等位书记党部吴亚琴给当选人员。昨天的俺们几点被各级洛阳区组织员。北京都约别中共中央七局局务委员、中央书记处一书记团、中央门卫局主席宣布，改用密码推送军队委员健康及委员长宣布，改团委员七团密码健康及工资。
0: 这段密码是不是看给习近平？给用习主席主席宣布的，促进了授予。中央给东西忙嘛提前卡谈，北京重庆的给建国路团所，满足党小卡给中央谈，给用诉讼验证天做给建国路网，党小康来也没到别明年团民，短期前期行动突破给明年团民谈，工作强烈难些提前给团民，天啊，实际参与谈，行动突破勇敢给团民，党员给这谈，立即把跟这给团民。
2: 省队特别沿用给培训控制党员团、培训党团领导人呢，完全信任党政策的团队。中国的强烈南京积极实际前进的团队，建设信任党员团，立即开给民族的团队。毕竟，都加对本地兵马给团队所，民松东省促进了收入不是。这个来共的表演呢，去，结合习主席习近平去。
3: 到我周边参与许多年，得了艾斯普利加尔点缀六千多难年，控昆仑比亚集团结合起总统都谈退中华的这些的了许难语。习近平去中国谈昆仑比亚尼特区级弱的人，其这组呢，龙我学习许多松身，中国谈昆仑比亚职位，给及军队去染色查不定年，他的派出所通，控北给配角三部军统图片。
2: 杰克尼布七十天平均一千七十军队电头当晚谈，迷茫给在场民心了定十数吧，并且托比军机两机严重起，严了了，批准三百军机没把它托运不行。俺那呢，中国谈昆仑比亚之外，空白主角罗采取通勤骑行员了，当天从回总统德拉埃斯普利亚谈天图，被准确的。
0: 杰克尼布克蒙卡给别的谈，伢们俺们定十多当托。中国谈昆仑比亚特区弱的职位，给人三百许多立足了内置的。杰克尼布密码来，递给铁外企划军队学姐的那句。今天的杰克给主席宣布韩正去，昆仑比亚当天从回总统宣布，类似特里波勒点缀六天大难有不是。这个来过年别别年去，同名省队查达的店，简直变把了七心思。 中国共产党五年来，龙家滩居民啊，过了话，顶着学位，搜清他那位松懈开心人。 미마 동주로 망부 양람 사바라 등교타 뒤럽 사바라 제지 쪽배 도부쇼 진보 찍도 되요.

0: 상미 로든 시진핑기 속신낭비 당 중앙기 타고르투 튠지 나르베 탐습타 심슈 덴동타 모티 비덥치디 중국 남베 팅럽진라 데니 계급 돕친 조준타 미리 게다르기 차샤 러브치르 군디 동치 돕슈 계속 비교 인시 송유버시 중국 공산당 5년에 롱갸타 조명아 코와 딘디슈위 소진토 계급 조지 시진핑기 튠지 제지 생다 톱킨러 제지 생다 제나오마세 송셰 계신낭비 산에 사토도 유비 미상미 심기 벌럽 럽도 줄으신 돕슈기 킹바 교류 듄지 체지 생다 톱겐 우야 진기 디림윈에 나랑 가주 럽도 뉴신 심슈 덥기 피소 듄지 체지 생다니 시지인라 겐지탄 랭게야히 지겹 주지 루지 심지기 미만라 샴디슈베 자위 미유 정규강 랑랭다르보타 로타 베제기 미만타 냠토 랑보타 냠토 삼로동와 냠토 레가 체바지 체구시 송비 안소로 듄규기 카초 세든 세충 안소 예바르토 시림토 시간 송리 우조 미지보다 준담 미슈바 퇴응의 주바 종미 망소기 가부치비 퇴다 주기 인지 송유 듄지 제지 생다 톱켄 중주의 디리니 녜미지 낭 제바르가베 니무시 인시 당기 구지워 장리 계급라 총제 시무 딘저 토바 통급 심슈 덥게 피워타 계지기 삼바 응아르베 치루 심바 제와 테르데니 안주 계급 조준 제디 랑게디니 점린케 양세르 섹토베 제와 유지 송유 듄지 체지 생다 톱켄 리련 청기 계급 조지 투라 망소 유바타 공기 톡도 바로 숨투 총셉타 싱바르 투구르 낭신유 체지 생다 디 안 미게라 제바 싱마이 공전 당연식 인백원이 나라니 총셉 다르게 동외티 니지 야부 집어타 레드 리리신 야부 좀니 조미소로 톱소로 타 기소로 대배망과 용화 제주 인시 송유 해룡장기 모허니 하이난기 산샤파르타 총셉 다르게 기 톱조 당원니 교르지고이 듄제파라 미남니 속친기 내주 습게라 섭내앙 센시낭유 롱우자타 조명아 이신 중국 공산당기 개용 미리카기 미망라 튠지타 니치기 배준 휴미치디 중화 미리기 롱동차기 루쥐토기 지지 루쥐냥아 잠유 지켜주지 시진핑기 송시에 계신낭 중국 공산당기 지치를 외동초외 퓨중기 계시 삼미체바르 뒤토비에 금세 세둔 딩습체 유진 당용라 뉴슈 유구 루쥐기 외동사바 베베 뒤구비 럽친 뷰구낭유 安徽省级马鞍山重机的华山区江东中雄基础局用雄列抗击主任巡巴变小云旗当目族孔在外结合及增修起步塔基础省心机内所容域龙武家塔著名的一行让这当机中规面马给内地地地基措啊团结的协别为谁的冬天给冷别托立柱边边昂巨多不中心 安徽亚郎巴年初步的局瓦塔天内多不起的局瓶乐基冲巨的被配给冲域 당중앙기 사신 대비 구지호 중화 미래기 럽친 겨다르 문주로 통일 인바 안초르 이지 대부 유지 송유 福建省级 닝더 총기의 샤당샹 등위기 수지 예신기 지켜 수지 송시의 계신 년바타 티내 단대 샤당기 오장 리주라 대세 샘난 거진 소르기도 샤당샹 태양 문치 신도 의외 샹신리 다자 개용기 총습 주종기 비등 상식도 교류하더니 딱다 당기 안주니 지디 도라 이군 비버더뷰 가제 독류타 유리 체지샥배 방다 약수식시 안주 지급수지 안주 톡도 바로 숨투 로라 대부르니니 퇴례 법하르타 미디 쿠르유 리쥐 망패 십수제기 퇴다 대소 약부주규 인시송유 흔히 장람 슈지 미국기 칼로와 치댄저시기 속진了 대지 나라 심규 침부 대중 당기 구지호 강중 사토로 남살라워도 교와 더비 균도 중리 깨달아 닥진 양 사토로 주시도비 싱조 망소기 조규타 개된 튼세 칠송 나르웨 더비들 진유 안수 로딘 규빙앙 당기 깔아니바타 당기 제수장바 정지 리네수 자와수디 변중기 공비타 퍼유 미망기 디기 소외 치도 정이기 돕슈 리기 비교 인시 송유 타로파르 롱야타 주명아 이 진념된비 루규 규림 규신비 중국 공제 단기 미마 동주르 망베니 지티 지소 링루 팅럽 젠기 계급 균용례 조준 제비 양규 럽사베토 코미신 친비 규신유 상미 시진핑 기 뒤럽사베 중국 개주 된비 지소 링루 기 공바 조브지도 셔규 균총타 럽친 등수 닝도 타르베 동화 통매 섬든 다 랭게 락련 따라와 제기 동네 뒤럽 다 미마라 원농 미급에 제지 사바 균제 매바로 조그시 주휴 표중이 당문튼 제기 생도 톱게 다바지기 아크바야르기 니도 니 증이로로 직접 주지 제진핑 안주 총사를 시문 총수로 배표 디린야 윤윤이 직접 주지 제진핑 기송시에 계진라 년주 총부에 나란 심규 세미 대표 경남 사베토 안수의 중국 공산당 미마추 사와 선물 수발을 제디 더욱더 바로 숨투 멍시 땜부 땜비 표중 캐시 균제 매발을 다배동화타 유미추의 용법 응아르베 멍시 딩슈 응아르베 치와탄 땜발을 제구 당기 시주 상부 유바타 장매 튠치 배덥 체나 디기기 소화디 로리니아 로리시 지릭소 종이 시시 주유 표중이 당문투 지기 생두 톱게 반동기 생두니 시지 체니 채무식인라 대외 경남 사비의 고속서 사경시경이 직접 조직이 안소로 등의 사바탄 송지 제디 당기 퓨촌 계시 균세 매바르 타베 동괴배 랑제되는유 나란에 직접 조직 시진핑기 송세 계진기 공통라 모두 롭중 서무타 과 심을 내바타 퓨촌기 계시 진부 추다 랑기 담주 탁주 제디 사두 서시 제십 내내라 시송니 계급기 퉁콩 대자 송유 땜부식 준규 인시 주유 上海中国的普通开始了参加他编出了运天刚给朱天巡把林刚给结局主席习近平给天气中国民望给连往仁义给拉到电波的松年让了一切他让过让退让都不接给过年俺儿为极度电波中国的求索共得前辈个性与界电能源俺最电给你给他去人心给推你了夸定色不连把他都是习色不都动画 宋军你突破界界的女婿有个三队级归宿七日动画他国了西北吞空归地起初七日动画军队昂比赛吞起女婿所用界界的听日间给吞了马拉抗教作用切归西决于狮子羊追南南站组军归东部与我一起经过华李建议当给三星电别国际华让给给金军猛西直接了狂别女不中华他 俺说你空别给批评了不起贴的电棒起根性了贴为组军起根性感应结局主席习近平给俺最讲究冷不三八的别别给你退入三八的切记交规别别给郎穷大家俺最库不前面规矩联系节目狮子羊追郎给组军郎修不行俺做组军把用给推高达的组军给连给比赛托比立住不起把他准备给拆解集体突破的今年 越高库布前面困难怎么你在选举库布前面做出力不了多不起归宿年纪引起送去北京重建的通州区中仓桑朗党给列队委员联合给书记余子杨给习近平主席松懈开心处中国控制党给机器的军团设置丁色党与不谈按照习近平给登组公把拉达的团队丁色不接不谈 北京重建的给电话拍把组织级别运营团登组给习近平局长了你的级别推运了领取让这党给真的撤回培训给开始阿尔维塔尔维塔拉领当年盲错你长期卡萨轨道团刚爱切换甚至切换日故切换借给那段他就今年盲错给托不说的团给说的说起军舰没把他拖了东就引起送去
1: 这个裂空呢被问内区
0: 这个裂空机中央年轻裂空机牛肉节国际图你把图七个把松电波人银天别尊前部为东宝贝陆剧三百多个西北东北切一百十这个裂空呢别问你是你家的怎么能给个忙别西当堂西修给国际民呢中共中央堂集结部及习近平了电池六天当我堂西天经呢中共共产党五年呢龙家堂救命啊国王了卓心亏部电池巡航局三个连接
2: 콘세스는주로년주쇼해된지원게라타바선람희레젠경구난케다와유주라시미미다지키안주락바라초기지미미부지키안주르보르초기지초초디지키안주초주렘바르치차도유베지주이무치이신세렘바르치미지키저양시경주체처
3: 娘州人民只有你恩济点点养生时期色出康时期与体民难用我期
4: 미리카기 중지야제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사당 도표내사 여완내사 제2

0: 아니와이 중국 롱에 차르고르 디니 기급기 폐기 야르튼의 군디동화라 토더 바르슴도 도구로 지기유 코네 중국 공진단이 폐기기 믹스의 세부소유로 캐버만스 펜준시용디 치비시주 말라타 퉁군 꾸지기 람스르 디니 차르고르 퉁규타 편제 퉁비 게린치기 유지타 샤니와이 중국 공진단기 퉁유진진기 차르고르 디니 벤조르타 지조 폐기를 줍지치기유 계시 중로티 갸지 피겐조 신비 기급의 편유기 로그치 유지 전도 퇴유진 뷰나 중국 공전 단탄 남미비여위 전주 단와라 자존종 탐습 균형 체유바타 초니 뷰인 자조티 남미비이 미리랑 전절린타 징주 탑주 치비 루럽수 콩디 토비여 샤니와이 남미비야타 중국인 자조니 구지베 기럽스 냠도 뒤비 자지 균노르 시시 당이기 저와티 편준 진조타 편준 이치 튜모 피게지기 멍시토 주부시시 뉴로 시신 당이부 토르모아르 참지타 레제버 소중치니 기세 중록이 냠뇨 비리 균치메브라 띵스업도 당 유지전도 니자르 중국 주비 전주 당이기 지교부 토세 강진 사부티 중국 킬레기 중국 크로시인부타 갸치르 까지 되부타 원튼 지구 지구 치유 샤니와이 중국 킬레네 칠렌 뉴부타 조중기 추제 응원바라 체디 민남라 파자 섬샤윤 티니 팅럽진기 슝리 토간시인라 남미비아 탄 중군 자조 냠리기 방부 케진시간 지지타 공기 산에 신진병긴긴 고진 나란네 튜유진뷰나 산에 티기 멍시 지군 조준 레드나 슈비 중국 킬레기 중긴 쿠르웬 남장라 균의 첨부 유지준도 공기대는 남당기 슝람타 런도 총기르기 총자 참마르 샤르동 투비 슝람기 남장 투비 멍시 지구기 레저망부시기 남비 짐주 차기타 망초기 초의 추제 응외세 퇴부 리수 친유버지 공기 중국 킬레르 응원퇴기 라제타 토담기 냠뇨 유바마세 레슈기 구금 버친야 되유 남미비아 탄 중국와라 멍시 지구타 뉴규 싱레소 협공기 냠레 총제 하자 편숨 서부터 규 중국니 토다 바르솜도 남미비의 륜기 초비 로드 시지지 준도 탈로니 중국타 에비지기 미추리 네베리기 로시지 샤니와이 미추리 네베리니 에비지기 탄 중국 미마 지두치비 제삼 케진시 인비문지는 그 규 공기 중국의 섬지치버티니 나란라 촌의 롭종기 국업 야부시지 무토 동제기 비리타 산에 사도도 도십체버규 나라네 중국 피계긴 조람릉윈진타 시도 티웨 띵스버 용근 두지타 샤니와이 중국 슈노 남미비아 용규로 거스슈기 인라 남미비의 슈노 티웨마웨 중국 시도타 자조 균지 냠레 균투제체 유지와 유지 송도
1: 딜로니 중국 탄 세시와르 친지키 조와수네 롱업주 코르웨 로식시 시시르키 유고탄진네부 부자 본스텐키 니시콩 중국 서구비 치튼 제지탄의 능급 시시르탄 중국 특주로대 저와티 냠레탄 피게기 튼섬사바 립신규부타 학바르토 미추진네 비리캡콩수 순슈 서봉원신규 중국니 통더파르숨토 시시르키 냠레조다 도덴시인 대신비 롱응업주 이신 계급니뷰 정화티 년신 사대토 조신유비 년마원비 롱응업주러 리구키 킹내 유지송유비시 니월로시신 중국탄 큰용내 편순와 2000국미국비 에브리게 계급 당부인비 40 계급러 중국유고르웨 그수첸부톱유 본스딘키 40키 응아콩 갸균 치부미가 규모만 인비정춘진중타 본스텐키 유고르니 치 퇴무토 명철토비 친지키 나바식시 계급 민자위 민남기 유고르 체백규 편춘 신내기 인완 총수 문수 묘아타 비리추 삼시 섭두치니 저와 균투 피계 주교로 군디 눈딘 동톱지 송유부시 空气如果谈人类部部长应变问题空气连跟客情客车行李四十谈中国密码玩起把谈年入动啊谈人类民众为玩别人谈平存接续增加了滚地动个体验中国谈这玩兄弟给此如果来日别给主角的片头有把马戏全日本体会感情为客户难别人谈年来结果的呀片头有几送有不是 凌晨冲着给别给中心别给客机银别四十了或者是别能写更多区别这种难错车行月天天本四天起四十起通的牌松图通控松用起温州车间我如果来日别给东西他看见呢三别七天学了我过几个月根据别给温州车间呢四十起如果团来给地位密切银别中国所绕的谈年来的兄弟给给日过几个月计算也不是本四天起罗曼人四十谈中国车银别人类松用谈苦有松用门西这个组装所客控所偏债点别年来签约 杰克尼比如果来日年来给民文别读书还将前不点一百天苏军起朱森雨果怎么一百特同中坑雨果所客控苏军前面把努斯东桥别文字那个月本斯丁起几面龙阿朱一拿四十坛中国玩的客人玩母体兄弟给个一百我来一起点不月杰克尼比民马玩中文几层次呢全尼泊的铁锤呢偏不体位起玩托不托不谈
0: 平均其人类了用瑞坦三系文字集团界体位十度着图计算于不是到处问你恰得的天不电器为突击性一般的三个月把浪过了爹地恰得解释按照明年年陆域给盲度人家的库姆拉创业度有的中国恰得的肉局的区别出国的男长了大国的七八个月 这在昂站西区的街位网给三点多开始不停于不停浪巴的图米藏牛心跟不该的三年提给米万给铁杆的电力出联系于熊蓝给演员图到我开始人天不电别先东给罗马三了通信最新他将出滚别网给干不能塞不了去就这就这样送回去三个月吧库姆拉创给了马电地区给出国端设计系统就不停 提高了平面塔七不错防止人出联系与不谈金砖门主七十多人不出高了一空子出松塔出胸看不了几个月出联给平面给南京国定都下的米就拉给三那边金给巧组举行月天真那么的龙给空了生于连跌不牺牲马电地区给出名奥吉亚斯三个月的天

0: 阿金你说真你谈，基督教徒的意思是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就阿不 퇴행기를 토나 치초벌리 손에 코니치도 깔리 갸고든 매지 숨바시 망도릉아디 추비타 뉴규튜미 알리이 사르구비젠드 탄리 치급 중국 냠레로디 로덴 유르미기 튜무메인비 춘주라 채퇴응악주나와타 공기 원체 표면남기 출림비 치도 람다 짐부조그 팅급 캄베잠도 출림규 유지 숨바시 차들의 로규로 체비 추코된 남장긴 긴구루와 부른인기 살구바라 달려다와 추비바라 알레시 지찬인 죽지 유지탄 공기 나란라 파자섭슈니 살라마딩아디 아베데야 이춘부인부타 유티기 서시기 차긴 뉴진치신 처림기 추시신부타 추퇴제양 충차부지 난주 알레 라제소중기 다와기에긴 각주체버규 타라 차디초 루이친비 춘부시기 유지송부시 닌니비 쇼부사르구비 남자 레드미네 탄냠토 지르숨주이 사르유비 쿠만 총조타 안구비 총조르 규유 추코등기 직제 강릉군 듄도 립캬 중국타 파렌시 이리니기 중국 로규르시비 제리타 파렌시 이기 톤 티비 튜문기 중규르지비 전다 하장외세 되부유 쿠만 총조네 사르구비 치부츠 랑뉴 춘비 잠네 출린시 유바통유 직제디다 폐주 치디부 유바타 타나 로구르리비 치베간 렐라병안이 춘뉴 토끼유 남장티 멍두릉아디 유무긴 긴구루와 허원롱키 사르구바라 로규르 체버 유 추고된 남장 추기 랑뉴 춘비 찬용딩제 미십주 시행을리기와타 직뒤 추고된 서지기 춘비 찬용딩제 미굽주리기와타 딩징슈기 춘바라 미야등업주라잠 유지타 공기 나주사명을 제시타 제유르다제 십주체바규 천번의 뒤엔비 추뷰제타 추체륜바라 게린치기 유지송도
1: 조된탄 중국의 내념례 오윤행강기 주시 조된기 능시륜친 수르바 하바샤나이 서구비 제지탄린치급 중국이 조된소 어렵게급기 초부인바타 중국와르키 저와르슝륜계교티 어렵게 급 랑외기 피게러 편도유 로게진 체마뇽웨 근도 침부둔토 초니뷰 캡폰카키 냠레 모투 딩섭도 동아타 라단체네 팅섭젠키 초스교티 초니뷰 미만라 티웨 디기 준바타 미시기 야튼차샤러 군디동구시 주유부시 하바샤나이 팅아 중국을 섬지 팅망치뇽유 콘키 항상웨 남규르토네 중국의 차포로와 다르키 피게 중재러 딘방치유 콘키 주구스슝키 규르주 큐용네 딩섭도 동교로 균체미발 군디동화타 추세토웨 치조고이 갸치르다네 랑기컵기 내추탄찬비 중국남비의 팅섭진키 조람식 도유라 점링기컵칼러 피게탄냠리기 고급 티웨마와 준유지주유시 하바샤나기 슝람토 규비 중국 뷰다 랑콘네

친나나바도 주보촌촌여데 다순치제닌 신비린친데나 부존롱친닌칠리콘 강기롱친제 시비라인치비린친티시 드릉거 시비라인휴주주촌노 중국공산당거 총거제 가장뒤니 만초나 당거 추거지 시비 마세치제린친티 자제시규 샬롬문투영한제린친인수

당 중앙 기 뉴쇼 강요지 로초 시바나라 토크노위 대든 뉴바 치비호 렘바카당 사쿠카 시초 용라 외동초위 맥비 송보던유야 당가 저친 주지바 청취 시제수지 시진핑 기 로총 시바츠 차롱당 로소이 니던 테라 토콜 삼모 노싱연 콩기 로총 시바초라 충뒤니 풍뒤 유괴라 로종당 마즈 미제치라 가시 유괴바당 날순지 미젠 조진지 치도 시지 유비 문전보시 시귀 희송연 실로 닌돈 주실로이 자시 조지 시비 뒤친자 하루도 시진핑키 나중 시바여드나 모키 랩치위 미제제제와 임바담 모키 랩치위 미제제제와 양인 로조여드 드른 대비 사변디라 마운 반제불 유드사와 민바샤구이시 성유 실로 닌돈 중앙로이 자시 조지 시비 뒤친지 간소 시진핑키 모만 초칸 치모르 시바초라 홍뒤나 모체체기 카쇼이마담 홍뒤나 人他蒙不约 홍뒤데 충뒤수 热热起引你扬 만주치가치와디 담진샤구 치가치와디나 미제다 모망체체도 배구바디시 대나양지무종시 로종주보조모여들라 랍샤농유 더동 시제수지 시진핑기 로총시바나나 로자 당보이 메텐 메체 응문주 시장기 뇽린와당 렌방와 희인라 로자 님바이 메텐 메체 응문주 당 시초진로 딘제진자 자켓도친 준비 도스르마시 대회인 자치 로총시바초이 존지친비 시샤로용당 부산당 딘신딘동 로더라 쉰더쥬바 주부용더지시니 中华民族立新三十七，中国部队援助勇气，对党那么更多，这届安十四级别突然闹脱离。我去党中央党习近平给罗琼十八区罗琼党初一提了南阳脱口什么诺党，这些什么讲话的用词团，中国共产党建国起舞。 中国党, 中国罗琼西巴南杰女郎早安你觉得凶狠 丁三, 对着三边路李西杰错儿写信月笔罗琼主播主播有的歌所以俺做了李西杰错儿准备节目中了俺做呢当个车给银巴爹样南阳节目中国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비는 라노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자 나 파도 마 통조사 마 내자 바 마 통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무고 포기 총머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 버서 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서기 잔데 추라 고비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히야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

자제 시타르윙 년켄저 조고나바 다다 체치니기 만드나 베존 롱틴 년틴리 콩 콩케 롱틴저 조리 로그 제송 히베 레센터레 레센 디 농도 베치 점종 자키 데미 니가 동 후좀 메담 키비 레히 망트르 저니소 농든 표송 소포 자디 시에 동 시메니비 넘바츠 레센더 잡쇼르 동 토크르 농지로 와히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승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는 망초지 치급스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그린 베제 이마담제 본카가 무정장 징니 쮸당 쮸니 자이벌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법정 신용 면킨 수행원의 견나 긴랍 수의 야비 자타라 년바당 닌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송 원장 총담이 로라 남팡규 버괴비 뛰라 젠칸 점 세완농인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반연 자 농바히 퍼주 슝예 바제
1: 두두지 칠레다 지 말하는 신기 된데다 정단된데 대려고 말했잖아
2: 지예요
1: 어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거는 제일 잘 나 단단이나 걔나 진내나 구두 담내 송기로 와 니네나 뒤 자진 통제 초보리 근데 무엇소 대디 칠레랑 지 정다스 그래 말아 차장 지 그냥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랑 뒤 어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조 대야 도스야 뒤브라 뒤제 그림 대나를 내 뒤점다 대야 다 수수긴 거네 신문에 갈이 소르다 마뇽지 도스 진유 소르시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지 베데다 레고노 알레도 모스칸 나란조기 티네 마츠 소르시지 로카시 도스 데 디시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레지 니동 알 콘조나 딜이야브레 부랑기 디 망조 규제 조불 디야징에 디두 삼간조 망조이케 간다디 규제 조바 베데 난조 민종 세군 카 뚜잉그레 직 딘덴 젠도 소르시 딘데시도 데데도 삼 콘조 야르시다 데도 나 데나는 모스 레고노 추요마 딘데지 르당브레 디두 직당 주디니 니동 조기로라 만주 디시에르 시마 담게 아니 베딘 젠도치 시무주 소버데 다 디디레 님이 체레게 디치니 따다는 간조치는 디여바 화주단 디기당 제제 체레게 다 디상메요 당 간조고는 시송 체레랑 말바 대념동 님 젠도티 직진유요 디 간조데 내리게 디 상중 규제 소베나 따딘 최제제 디제도 잠바 자가 고는다 림바 집단 당분이백이 최소로 된데 배차가 가장 깊은데 정도 토부 된데 자주 둘로 투마 둘 같이 침입이다 망조기 나랑 수 규제 조배 잡지지 침입이 칠레기 뒤 잡지지 침입 차장은 자가를 받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주 니네 재진간도 쓰그린 밖에 인디 우리 대속 통틀에 치해지지 인베드 니동 게로는 또 스큐르블리고 규제지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또 쓰야 가습시 또 제단 근데 니동 주숨 노래도 자마 속수디 디레 겐자야라 단다 겐슈요 겐자야라 제가르마 담보게 디레 좀바포 디인도 좀 게나 공 좀제 망부 요르로 좀제 약부게 그래베 엔 딘데 좀제 디 지도 좀 니니 도스다 파솔 나랑게 참참나 좀제 딘데 디지 게나 근데 슈슈 제제 냠불 베존 소르 제제 엔 당 나랑 오스게 나랑 디 남규네 가르지 워선 군 쇼르도 나랑게 디 첼레랑도 말디 좀제 데 나랑게 야 소소게 데 미 직가신 소르 제제 엔 디르즈니 소틴데 트리요 미 첼레랑다 딘데 용스게 말디 땅 디 매장 아니 괜찮아라 또 스케인 쉬지 대난의 인지 민지 좀 이제 양이 고와 안 되네 인도 좀 니동 조선 놀은 같이 로드지를 딘데지 배당사 유난 배구시 또 쓰레바 쉬지
1: 아 디 칠레 단다지 좀 전에 단데 사좀 치야
2: 오 딘데 단다지 딘데 딘데 단다 나랑게 잡세기 돌았다 좀 못이 딘데 야일 니레바라 쉬비 안 디도 잠바미 땅 야나 림베게 사딘도 로즈는 소소링니 주제다 빠브제 엔코 퉁게면도 와 아니 딘데 인도 자만 보여는구라 딘데 개긴데 비티 제제제 엔 단다 디와 주의자 시회 주시래 단다 겐부조 제시라 겐부조 제시라 겐 규제제 엔 개긴 세로 시스톡스 라비 엔 쇼르 겐 소스라 샹니 독 세브레 엔 아델 디제제 담브레 알레미 부예기미 소소기데 멍시랑 데 상마미 따기도 와 엔 디 인도 자만 개나데 균체랑 용미도 아니 소스데 데제 디 종제브레 아니 장티도 자만게 제시제나 로직이 장이 제시 아니 네 최에 된다고 좀도 디주마서 디간선 다 쪽이 지네 게나 융제제 아니 디셰브레 맹감 뚝슬레제제 아니 게나 디셰스 맹제 게나세 아니 디네 제징 한 조에 그 고가고 말아버리 디두 자만 니동 축숨로는 안 당부 본종이 되는 공 로사 센조 안 당부 디슈 무스 디디슈
1: 니동 조숨로
2: 오 니동 조숨로 나단 디레 로가긴 노부시 오 네니 냠돌 벤도스다고라 잠지스난지
1: 디벤도스
2: 오 디디 안 당부 간디 다티 로사 센조
1: 벤종이 되는 공
2: 엔디네 시당 투마 투기 소라시 뚝스 다 쪽디 조니 소르치베
3: Lenge dashi dile, lenge dashi dile. Ngane, ngari sago ne yongwe, gujo tamneng shigen suna doji. Tare gujo tamneng nangi mina zobuti, ngara rangi chokki inda, di mazo ngari ki shamde shunu besa ba.
2: Nani odi ki gyunem nanga, sozo ki jingne odol shema tamge tinte togli na, zamjara masung ta jangdang de masung o tinte si, loji ji ki tse sochi, tinte si, ta diya nanga, gujo tamneng ki zamdang di, jib tang yun xin tuen bi sura xebri ta yin na tam ju tung zhe cha di ta jaga xin xiao bing sura
1: rwa
2: di bie di tuen yu ma ri jie gai sura duks lebri ta yin na nga ragi ta mi lop chong xie xie tan da di mi keba mangbu yu ri ten zu la mi ta mang chi xib tang pa zu lu mo xin ba jang gyan rwa an di na jik jik la lop chong ra xie xie ta di ngon ki nga rang di lip tu zang ba ki zang jia tang durba xie na ta ta su su su jib tang ha si go u do yin yun do qin bu xie bu qin xia ta yin na ku mi si gin di cho wa da ga neng xin ya ri ye zhu gu du ngan zu zang jia di da ga neng xin gu gu tor zi dang gu ra tse na ma su tor dong gu du zang ba ani ta di ma nyung wa ki ka le din di che ya di din di yung gi di ta yin na su su jik su bi gu ho la yang pa la mi ke ba dung ke wang din di le chi chi chi yang gu yak du dang di le bu zi tor dang ye ki din di chi an din di ki sim chu mang bu ge gi yu la jib tang xie ma dam zi yin di mi ya bi na ani ngan su to la
1: 참
2: 매로 소리

지난해부터 주부 총총회의 다수원 체제는 신비린 체인드는 부족 롱칭 인체력권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시비린 체인티시 드릉거 시비라인 효주 뒤촌노 중국 공산당거 총거제 가장 뒤니 안초는 당거 추거지 시비 마세 체제린 체인티 자제시위 샬롬은 투영한 체린 체인인수

당 중앙기 뉴쇼 강요지 로초 시바나라 토크노위 베든 뉴바 치미호 렘바카당 사쿠카 시초 용라 외동초위 맥비 송보등유안 당거 저친 주지바 청취 시체수지 시진핑기 로촌 시바츠 차롱당 로소인니던테라 토콜 삼무노신유안 콩기 로촌 시바초라 충두니 풍류유구라 로중당 알즈 미제치라 가시유구바당 날순지 미젠조진지치도 시지유비 문준보시 시귀희송유안 실로 시진핑기 모망 초강 침무주 시바초라 홍두나 모체제기 카쇼이마담 홍두나 린하문부유 홍두데 충두수 러셔치 이니양 만주치 가치와디 담진샤구 치 가치와디나 미제다 모망체체도 베구바디시 대난양 지무종시 로종주보 조모여들라 랍샤농유 더동 시제수지 시진핑기 로촌 시바나나 로자 당보이 매텐 매체 응은주 시장기 뇽린와당 렘방와 희인라 로자 님바이 매텐 매체 응은주 당 시초신로 딘제 진자 자켓 도친 준비 도서마세 대회인 자치 로촌 시바초이 尊重全部西夏洛雍党普森党电信电动罗德拉寻得这把祖部用得几十年中华美人立青下的家中国风顶温州勇气对党那么更多这只安色西国别突然诺托尼安全党中央党习近平给罗雄西巴区洛雍党初一天了南洋托克什么诺党 这些什么讲话的永存团中国共产党经过起舞中国党中国罗群西巴南建队人早安你就多凶悬丁三对着三本路第四节初二学习月比罗群逐步逐步有的歌所以按住了第四节初二准备节目中了按住呢当个车给银巴的样南阳节目中国

0: 不过俺铁管那的铁没有修了不咯？
1: 儿子，
0: 那你我拔下还是铁没？顶哪路哪里？铁不经过三角光边，边界经过他家里下。
2: 我奈何了？俺上面酒是那边呢？俺的呀，你没去下雨的。来，阿弟的，谁的谁给想那我下去？看你用我去呢，你全部靠着哪里？他铁管那铁没有修了不呢？儿子。아니야, 살이 지루 용기.
0: 뭐네, 딱 깔려 각시다. 뭐고, 샘자고로 마사야 들이.
2: 뭐네, 이러샤. 오리, 어찌, 마키라라, 그치 쉬야지.
0: 어찌, 쏘다.
2: 기상 예비, 쇼가 녹다고도.
0: 어.
3: 아, 마, 샤라, 아마, 샤라.
2: 뭐도 쏘기. 아니야, 대회 토르머리 미시 싱매. 피나 틴제스리 요리벨
0: 랑아 금이 숨주 셰포트 좀 하자네
2: 아지 어머 콩아 숨매죠
4: 마리 마리 디럭다 로버리
2: 어머도 얘도디 토로요 다도 마샬로 봐 재미가
0: 어디 디럭다 로버라 괜찮네
4: 지지 알레 쳇친다
0: 로로 아지 어머 출어 그 잼도
4: 어 근데 쓰기 그래
0: 님 뭐 계속
4: 흔돔 교직이 할게
0: 가래
2: 가래
0: 就谁的他年拿了你阿姐的拿了肚子里边那个蓝色电视的看起去韩国的电幕电视我马上把电视你不问人家拿了肚子里边那个蓝色电视的看起去日本的国民电视给嘛给嘛马上把电视那俺就我本人的三千马电了看起去电话了
4: 谁当我
0: 我这边看到能够看到三千收入
4: 哪里
0: 哦
2: 他谁你看哟就好多木头吧脸上打滑稽
0: 我这
2: 阿他不过男的劝差你也就心里罗用个的广大的阿他不过男的是对也就偏差不的不过男的的啊叔叔看不见的嘴我的妈正这是有个的阿爹阿黑的吃啊母亲阿可不找个人来
0: 我这当我那肚子点了的却结实你都挂了
2: 给不开钱你都
0: 他进来肯定把这钱呢余不了就买用个月呢
4: 谁让我
5: 年轻的听到你挺多事你干没着
0: 啊这不么的呢没见了天不对了吗咋么的
5: 听到你爹死的撒开边这大哥日不难过钱了彻底开办没毒药电话起码接完一弄了人一连不着送药单了
0: 哎呀我哪有送下我哪有送的话告诉我呢
5: 光给三年十九年他的团队老挣钱我就送过来
0: 这干了
2: 不不再给本知道光给你没人过了
0: 这边我
2: 哪里啊小孩抢俺那里看不了俺找的你给我帮俺那这都给俺找的光大你好我抢俺找的老挣钱就是他可把要的
0: 这脏我三年本知道够了肚子给不得是他可把
2: 要的这脏我
0: 来试一下
2: 是来
5: 给哪里团队电视的刚耳机给别的你米粒呀等你坚持你送不到
2: 坚持你期间满足可把他找的满足我十年的面包来
0: 我太厉害了耶
5: 那我能听到你填满身插花多十年要我的
0: 啊这婆婆插花得这干什么呢
5: 插花是能生育满过好过的
0: 哦这婆婆生育好过过去呢插花是当不动啊广大拿了罗达出去就不当当脏脏脏脏脏脏死去中央呢送不唱了还不给
5: 滴滴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让舅舅呢看你送呢唱了还不给他把刚三个就我买的地面本很多细节有点忙不要的变得超爱细节
0: 好的超爱细节哎
5: 嗯
0: 给予婆婆这里装手术

이조 장 리버 즈버 자소스 아 달로세 가된 거 넘는 내리 송바는데 하장 그 송단 아 드니 메드 쇼한다 버지리 체르세들이 찌캅데들 코랑 그 비직바레 있어야 너 고지 줘야 바 지단 거 이게 그 고대든 가서 히비 가서라 아 아니 민생이 이제 종일 집이 깨져 당 세겨 와 딘딜 테메 그 양에나 백이 요체딜 백이 그 놈아 민지 라서 봐 대소 더버시비 그 아니 깨지 당지야 시방 그 여바리 더 매바이나 아니 카그 놈아 다 민지 라서 봐 그 집이 깨차 뒤에 매바로 와 이제 코피 데킹 세븐티슬 백이 지 친이 때라 양디 양도 코랑 그 살로 땅 대소로 힌주시니 백이 그 놈아 민지 대소 참아 그 드사기 여다비 집이 그 짜위 그 코랑 깨지 당 대소 강강강이 봐 코랑 그래 이게 또 저도 땡 코도 슝 슝이 대소 됐다 저리 있으니까 땡에 파기 아니 제지바 마세 아니 대다 다트당 그 나야트면 비게 아니 다트비 이용 잠바레스 너 하자 그 저리 덤시 내가 진짜 창 비 드신 다트비 이용 잠바 당 이주 장 리버 주바 다소세 어 너 다 겸하게 산데 그 로사 가든 숨만데 하자 그 아 숨 빼 미세바가 다 야부진도 된데시 어나 다 템 섬버다가 디가서 비든지 지바이나 원아 비지 이주 대소 빼랜사던 빼따산다보데 다 강레스네 다 디지고는 아 땅가시 키바타가 히도 만라만 보지요바데 대야 찌치리 세딜라 용라라 아 렌자라 빼다니 아 우버진지 이주다 워르토라 빼다니 호메기 이주데 빼나파파 인세니 탄데 안데 자위 찬송기 찌데 아니 샬로로자 샬로로자가 렌자도 와도를 빼다니 우진의 의미기 수집아 인색을 왜냐면 너라 도이 치워를 제대로 시당의 템의 선보자기 집이기 이수대 우진 마도를 의미기 이수대 체드 집안 말이스 의미기 이수대 우진의 인조바 집안에 떼니 아니 전연도 그 의미기 이수라 낭기 인조아시오마치 마도를 체드 집안 말이스야 또 겐드 집에가 드제단 집 데미고는 마음보지 손바래 다 떼라 니로 쳐보여 아 니 공도 해봐나 이게 아 그 자가지 이 드니 되니 이게 그 편의는 가로서 예비디스라 렌자가 얘기인데 지신인 라서밖에 해봐이나 근데 실로 뒤에 주지 가서 형아리 겐데 집에 해봐 망기 해봐이나 그 뒤에 제바 잔지 형아리 뒤에들 뒤색이 차니 해봐이나 템 선보자게 그 질을 뒤에들 아 단들라 대점지 아 나서 쳐서 그러고 다 아 진짜 메디비선다고 지리 되니 님마지 처리 있어야 되라 카체 그 얘기를 빼다니 집안이 생기지 그런데 다 좋대 빠른 렌치 저거 아 아니 순수지 카체가 얘기를 빼다니 좀 인색이요 왜냐면 네까지 카체도 괜찮지 그 단지 세상은 너는 네까지 카체 있어야 돼 나 아니 데려와 나가라고 얘기 라 거기 인생이 된 리치 좀요 근데 옌바지 처리 있어야 되나 서도 벤치에다 공주 연대 장소 근데 통일 로상 치지니마 나서 봐 된제 그 기발 리치기 아 아니 나가라고 얘기라 빼다니 저 봐 인생이 된대지 송겨. 된들 렌자다 와들 빼다니 송바이. 같이 지게라 빼다니 지바이. 나가라게 얘기라 빼다니 지바이. 와다 된제 그치리. 기동 같이 지여 말해. 대거 놓나 실어. 드니 믹서 그다 기동 지치리 있으면은 기원 겐데 집에 그 아니 송당듯이. 딱 기원 겐데 집에 그 단주 세탕 나서 봐 대소 놓나. 아니 템 선보자 그 비즈비 가서라 빼다사게 얘기대. 아니 그것도 얘기인. 그것도 얘기. 급디 이게 인색. 데인들 코랑 그 단지 세탕 놈나 내릭 찍지요. 장리 일륜보 틈 삼보 자양. 급디 자지 지마선지 린자나 자거도 쉰데 베이장 급디 이디지 이게라 마시비 이게 대당 베이니 현도 양자와 서도 꽤바 대인오진. 내 단지 세탕 놈 찍지. 데인들 퇴무 선보자들 자갈로 패비 가슬라 따따 자가지 아니 그보다 그더니 자주 지마선 집값잖아 키대요 말이 뒤까지 배시던 그 자갈로 배시던 그 이게 돼요 급다지더니 이게 되지 뒤들 퇴무 선보자게 이게 되라 마비시니 아니 비지오리스 이게지기 비 진생야 급디 이게 되다 비인이 수르기 전에 하장 그다 잡어요리 이제 그런 거 빼리듯이밖에 못 해요 되니 되게 놀아요 급디 이게 남 비단 자치비 배바 쩨야 말레바 기긴 통야 시점 뭐니 바이스 데들 갑다게 얘기지 숙대다 비니다 하장다 나보여 있어 하장은 충발이 있어 데데 이들
그때 이게 맞아 라면용 캐지 베르기 맞지 않아요. 아 아니 그때 이게 이게 때 시간장지 그런 아니 로니 그리스 로 특그리스 이즈라디. 또 전세철이나 베이다 하자 인자 제위 전세철이 선이 어디 된지 좀. 된지 인들 나서 손 던지는 데 봐야 이제나 아 다 전세 첨부리. 템 자가를 페비까슬라 그때 그때 자르시마들이 그때 자르시마한테 쇼로 가지 않지 송안에 딩자 선적까지다 쇼로 뒤에 주바다 아니 지바까스리 팀들 따따따 디르틱 발은 캐디어 팀들 진 뒤색 차니 해 봐이나 따따 퇴두 두디 봐지 니게 차니 해 봐이나 갑대디 자거싱나 아 아니 셔나 좀 갑디 그 예즘데 하상 그 꽃이 치위가 강지 차디어 그 용 얘기 좀 알아보 차디어 성기 차니 겐던 집에 그 소만 난 게지 아 딘상은 가서 빠리 따지여 바리 어 드니 갑디 이게 그 숙대다 베인이나 하장은 잡으리 용게 하버트 먼저 빛쯤부 디게지 가슬 그야비게 도린다 드라기 토리여비게 이게 대마인바가 동호대 이게 노는 게 이게 이수여와 대소다 다당가서 베르기 토는 통주여비게 급디 급지 이수대니디 잡아나 하장을 단다시 버리 하장을 충발이 이수기 차니 짜라서 바다 아니 자세란다 되는 맘 짜다 되니 대마인바가 라세란다 되니 이게 맘 찌데 이게 근저다한테 하장을 다 통보여 바리 진짜 인디를 다 딘상 그 키파 몬치와 지기 다 기원 겐덴 침베 그 숨바티 야야지니 아 템스 선보자기 아 비 얘기디 아 서브조이카슬라 펠렌사기 얘기디 아 니 급디 얘기 얘기디 이레스니 몬치야 그 특킬링 거디 데라 다 하장게 진세 치와이 바 데네 옌히도 옌바지 처리잖아 다 벤주 키파다 그래 야 벤주 키파 몬보지기 아 템스 선보자스야지 슝 슝여바 마지 코고 다당가서 비시동 이비기 비인데 서브 즈이파 키 랭케지 뱀보 키파 리치기 아니 갑디디 템이 그 비즈비가슬라 페 랭사가 이게 때 강이 세바이나 아 아니 디 양은의 이비기 향용이 이게 향이라 빼시바 인세니 오다 근데 신경들이 여바래 근데 이들 당가서 대소 초마츠 공드닝으로 상당 야바이나 템이 그 갑디디라 아 드니 이리 마보지 라코리 그드니 아 힘주시 대소로 양이 양의 따지시 니 아니 대소고 논하다 돌렌다 아 아니 니준다고 대소 설랑니 아니 코랑게다 아 비지게 되나 파요 시바시 된지 이들 아 변지 키바라 키바는 게 향이 있어야지 연아 대라야 아 팀에서 뭐 저기 빼띠 예수바시 다 왠지 자위 차니 희야 바이나 코랑 그 가서 다다 요비게 양 이제다 사지 쓴지 그때 단위 진지 비인데 저 그런 자가 당금아 줄루다 이게 코랑 게 되니 그 줄이 대마인 바게 되니 사지 쓴지 좀 마 대박 고샤게다 되니 자초 취향 그 거니 방 듣다 되니 양게 되니 고런 듣다 라수 바 대소 쇼요니기 따지시 바이나 쪼르 갑 대디르다 자가지 이게 랑 앞에 띠바 히체와 쪼다 자가지 이게 앞에 띠와 되다 녀세 대버리 하장 가서 버리 하장 가서 버리 대인들 퇴무 코랑 그 응거그 논어야 자이 낫게 탐바티 베이 선결 때나 패스는 더 손을 봐라 자이 낫게 탐바티 베이 선결 때나 패스 손을 봐라 대인들 너를 띠바이나 코랑 그 자이 찬이 빼내서 됐다 자가지 이게 임바티 아주 미신 강아 강산지 니에타 바티 리치리 나도 나 퇴무 그 드니 베이 조단테리 아니 거기 베이디 조 베이지 이게 지 아, 드니 다트비드 엔지 데손제 디지선 아니 이펙트 쳐들었다. 아, 잡아선제 감보라 이펙트 녀가스니. 나서 효로가 니요. 와다 데니야 테믹 잡아 인세니. 어떤 이렇게 다 해봐요 바래.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파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主播那么做，想让 Guru 带领些这些学员 ，Guru 带领的呢，不论第八十八天夜 ，Guru 带领的聚集宁波呢，银山屯比主播三双家里喇叭西边，多端的农村设备内陆式订阅，天南新竹邻近呢，不论第八十八天 ，Guru 带领的都准备深入。
1: 哎，哦哦哦，马子听俺们的大大解释，哦，干个农事，阿拉我这边得力不论吃松子两个钟月。你看的哦，我来听你去偷袭截图去，哈哈嘞，要找我，哦哦哦，阿来得，陈教授，他顶上几座提纲了呀，两个干了，可是刚一没听明白了，苏南达，苏南达姐，苏南达，铁，空格苏叶的提示，普鲁的叶的巴达，嗯，是的哒，当到普鲁叶的啥呢？七零呀。一波呀，哈拉么所谓，本来马亚国呢，几百年的主张啥子不好啦？我打学过的本来主要个就是什么说呢？那伊呢，本来亚东人个怕起来呀，一波呀就罢啦。他可是不？他听那说，张国贤不呢？你那个老西国了，俺最想个多种了，本来光么吃松亚当面，他弟弟亚不是那嘞，咵被输了结果，他伊呢今年弄不积极，你呢弄不干？你感谢谢马军，他来那罗西西的主位，东都居住过的民众哥，现在这里我的男阿们听见，可能的连个亲那么多，弟弟，阿子，弟弟晓得阿姐，
2: 阿子，永远这吧，永远这吧，
1: 他是第一呢。
2: 他本来你把那包数清大吧，你俺娘包数他做回来呀。
1: 他估计我他本来是得连把那媳妇来给他看吧，阿呢。
2: 好，弟弟。大姐，你得说些啊，写几年没着啊？
1: 对，顶车人的嘛，学妹，阿廖我这边说些，我有特别看到啊。
2: 特别啊？嗯，看到这，对。
1: 啊，没喂，本来七十五八毛多，七十几几的路也蛮不好。对了，阿廖我这边卡大看到啊。
2: 卡大？嗯，卡大也看到，对。
1: 阿廖，
2: 那没小姑娘的本来能把卡大看的干净吧？
1: 阿子，莫听你。对的，这些都是我用本来的这些，俺掏钱那些在借他的，全部。
2: 啊嘞，医生吧，这些都是我本来买着呢，都是在卡他这个当中，打在那个雷音上。
1: 喂喂，跟舅母就马学喂，对的，这里当都是哪里说呢？哦，古村这你本来寄送的主要是马学门的，我的都是弄两块钱，我用本来是打人不过。
2: 啊呢，
1: 对的。계주고르제쉐와
2: 계주고르제
1: 오하고소아지간다뛰다단도인놈줄때기때기치셔계시모서계쉬다노소니어흠사가사가라돼어하이따줘
2: 요요
1: 쇼쇼쇼요아유됐다
2: 아지따사자마자돼
1: 됐다따단디도중난리소는요겨부쇼지비그젠도
2: 有十几，一百块。
1: 哦，刚舅舅记得，俺多做俺用银子给他出去，我用本来的主要银工。
2: 啊，来有有，我说不，啊，你干脆工作钱给他。
1: 钱上叫工作去吧，我来上去弄的。
2: 啊，来有有，干脆，干脆就是。
1: 对是。
2: 啊来，我罢了。不是钱上那个罢了，不是钱。
1: 搞不得就是。
2: 对。对。
1: 喂，不给你个话的，不给爸什么给钱？
2: 哈子，不给爸什么给那子？你得多买路上耶，我又不给，没人买钱，跟着多啊。
1: 爸喂，两件子事的，阿是讲俺们的经济事情都干了，阿今天这没阿是答应的胖俺了。
2: 哈子，出门马上。来不？啊，那得两用着。
1: 我爸着
2: 着。
1: 哎，对的。
2: 阿子，他啥子没叫得子？你住到修罗这个过？
1: 看没看没？他对的。我嗯，叔叔住街，有人住过个地嘛，嫂子。
2: 啊。
1: 嗯。
2: 嗯，他真的就是。阿来，我这里不。啊。不是啥嘞？爹，哦，住街有人就生啊。
1: 我爸喂，阿来住街。不，出门没事的，爹来卡大的去的。
2: 卡大。
1: 嗯。
2: 呀。
1: 啊嗨，都是吧。爹，都是给的，多做，你拉不差，家那了没安装的，没人等我那些， 딱 만반도 애네.
2: 아지. 네 목소리 이제 나 빨라졌어.
1: 아지. 다 처음 몇 마시. 딜레도다. 드리. 빨리디 라라체는 너뉴 뭐 주네? 뭐 해 보고.
2: 야, 여보. 내가 뭐래?
1: 어이야. 어디 줘?
2: 야, 줘.
1: 드셔 다리. 슉 교셔.
2: 야, 다리야 이 슉 야다.
1: 인도.
2: 인도 하셔.
1: 치숨 치숨 치숨. 슉 교 슉 교 슉 교. 치숨 치숨 치숨. 슉교 슉교 슉교
3: 어찌 빠사다 디디
1: 예예예
3: 지라니
1: 언니 도서 괜찮아니
2: 원래
3: 야시다 야시다 괜찮아 되지 나는 쓰라지나 산지 고자도 봐지네 미 숨숨이나지 슉교
2: 세서 아니 아용가 치숨 치숨
3: 치숨아
1: 대기 공장에 치숨도 고 아니 언니가
2: 치숨 치숨 치숨
1: 파규 파규 파규제
2: 사제네
3: 님 미치요 말음이 근데 맞다 맞다
2: 맞다
3: 근데 맞다 야
1: 야 레스 레스
3: 작아도
1: 레스
3: 어디 라 버서랑 라고 가르쳐서
1: 라고차
3: 그지
2: 어떻게
3: 어디야
1: 맘바 가서 앞자 같이 제 차수
3: 어디라 된자 수수 맞제
1: 치사제
3: 다 데리 지나니 톱다고 자 니 나뉘 학부리 뭐 그제게 대줘
2: 아 싶었어
3: 아 싶어
1: 맘바 되게 권자미네 키송게 대줘 제줘
3: 다 데리 지나니 니 나 권주인다 원래 제 되라
2: 레스도서
1: 레스도서
3: 아니 도주 도주 멋이다 나 좀 로그 봐라 도지 된다고 하디
1: 알레
2: 不是我就地上在这说这没得了这我自然的跟你的我一张弄的话我的手机的就得了这什么都弄得了这什么啊这开始弄没得了这开始搞把车的这居然就弄得了啊不会啊我这是这居然是的你不进这水的我当我不是给吧我自然这就不进就得了你不进吧这
3: 가상은 이 죄도 뽑으면 누가 안 돼?
1: 근데 또 매 매봐 맘바 떠서 예스나 뽑고 뒤에다 니라고 매주제 미리 또 해가지고 거기 쓰지
3: 망고 된다 거야 가려야겠다 떠도 뒤에 면주 예를 여러분
2: 아씨 떠서라 니 뽑고 뒤에 면주 예주시다 떼지 막기에 매쓰길래 계세 메리 추숨 존 왔다 마
3: 우주 드라 마도다 클리지시 뭘 마도다 마도 마도 클리 마도
1: 도조 니 락부들레 메리 추숨 지면 잡으면도
3: 다 드리 차라니 가래 추숨 추숨 가세 머신에 빠사랑 락부 근데 차래 아
1: 아래 도세 차봐 가사 나 아빠 친구 아니 레디가 야자 원래는 야사바다 형고 이제 사바디 야주 야 니네주 야지 니네주 야지 안가 레디가 낸게 다 쇼 마사지 락샤바데니
2: 뽀 아 대쇼 대체
1: 가지 소다냐
2: 가다 가다
1: 아지 락샤로 락하다 가요 아지
2: 뽀든디
1: 알레 와 도세 차봐
3: 알레 락차죠 디 말해
1: 와 누워 제서 디 봐 딱 봐
3: 알레 다녀 시내 하고 계란이 드린데 별레가 용으로 봐. 다 영이 해 말해.
2: 이베 스레시 멘데 스레시 이라메 아주 빠네.
3: 네 로시 이걸 야 별레 치숨 들레가 용으로 봐.
1: 예 예.
3: 당무도 또 아.
1: 뭐?
2: 왜? 가장 오바가 돼?
1: 별렸겠어, 왜?
2: 아니, 여여! 도와줘라! 기대잠도 니저 시장가 용 별렸대잖아다! 계속 기대 별렸대잖아! 예쁜 마귀야, 매스!
3: 어쩌고 마도다! 보고 싸부도!
2: 최소 말아! 보고 사는 사!
3: 어디? 다 이거 보고 뭐냐, 사!
2: 도와줘라! 예쁘고! 보고 하지 마!
3: 보기 밥이 자주!
1: 예, 뽑아봐라, 아시다.
2: 아지, 뽑기게 되려나, 아시다. 또 좀라 뽑대요.
1: 아지, 뭐, 강북, 중국 대사,
2: 중국 대사. 아지,
3: 다. 차라리 가르치기 봐. 지가 라고 치기지, 지가 뽑기 유기지.
1: 또 좀, 나 저기 本来的脸还切得软硬，
3: 本来管那下点冷，那他个老板，
1: 都是今天七八个，他底下本来也当眼来，本来根本就也忘七八个的。
3: 平常几多个，我那年纪顶着蛮个要的，他一年。你吃了你个本来这个没事，先买吧。
1: 就是就是，
3: 我那天俺吃了你公里的鸭拐过来买，
2: 那鸭拐来买了。
3: 哦，弟弟对，把啥让马家就抢了多几个吧。弟弟兄弟吃了你那可说容易，吃什么的吃这就多少钱给他上去？你吃了你公里的鸭子，你穿个马子那当兵的。
2: 马
1: 子那了，
3: 你还来吃了你公里的拐个七头就两个用给他上去。大弟弟吃了你了，本来吃什么的最近一百马赛。老细那了，吃松个啥呗？吃啥吃你的，你们都注意的。
1: 吃啥吃你？
2: 吃松个了，吃你多，你吃谁？
1: 阿弟妈，吃松个了，吃你多呢？俺那吃……
3: 哦，大弟弟弟，今儿你个儿子老不在的，怕哪来送错啊？
2: 来来来，
3: 今儿你得是的，
2: 来来来来，
3: 弟弟娘得，今儿你我妈听俺注意的。
1: 哦，不会，小木啊，有个东西呢，
2: 有有。我爹咪，我那不过几句干心的，我也不过见识惯了。这不啊，爹说的，
1: 感动。
2: 哎呦，我的，哎，木头这多种的鸭蛋。
1: 啊，这一当初马拉姐爹爹好吧？对的，但是我有我的，我有个草脚子，我有我的不过见识吧。
2: 啊嘞，差不多不，差不多。
1: 多少？大警察掏钱那学一把了。
3: 哦，这真正没事的。大大大人也没这么吃药的，都都从家个马子中心被干的，加上听俺这个人骗钱不偷的，
1: 骗偷吧，俺们这些呢骗钱不偷也不好了。
2: 多做了，搿真吃了，现在农民娘子有没干干，吃到哪一弄了？你有没干干？从现在，现在搿真吃熟也应当
3: 了。对了，俺这朋友几回没来了，老天别超过眼了，平时几片几肉嘛，现在卡巴用个来了。
1: 是有啥事？听见走。炒股也不是呢，哇！你这就搞不好了，哇！他去炒股，鸭子炒股，
3: 是吧？是吧？是吧？
4: 一心准备炒股，三三加零，好吧？